0: 유물전화.
1: 스스로부터 묵게 날 수 있네. 정시오에라 할때
2: 헤매는 선이오로.
1: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 선이오로. 헤매는